0: 치!
1: 꽁치!
2: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 꽁치!